0: 오보 다자
1: 오보 초퍼
0: 말송카
2: 뽀뽀
0: 묘송
2: 오두타마
0: 스타니 위트유 파사 차티판 행위요 네 브라티타이
2: 탄사마이 치아티우다이
3: 레오폭간 티 서워터 치앙마이 AM 1476 KHz

아성의 마음이야. 마미야 지러는 여사 울고 대의 마미 마우와 바시 허여멍 마미야 지태컹 여우아 야 마우바는그 청해오 마우와 바는그 저여 마미야 지

하고 이렇게 뭐 별도라기나 말씀 이야기 보면 미국은 뭐 됐다 귀 나 봐봐 마가디 다 뭐 다 퍼와서네 다 뭐 다 퍼와서네 마가디 뭐 다 퍼네 왜 차 파르비네 어찌 뭐든 뭐 주포 어디 차 파주에 메고 차 파네 안내 꼭 봐, 오면 꿈에도 오면 받은 거야, 받아주니. 나, 봐봐, 줄라드 포르모. 포르모 죽어. 포르바 죽어. 말비, 참에 꿈, 너. 그럼 말라 탁.